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해 주실 김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주사님.
0: 네, 목사님, 성경의 역사가 꽤 오래됐죠?
1: 네, 그렇죠.
0: 한 어느 정도나 됐죠?
1: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이 한 5000년, 뭐 신약 2000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쓰여진 걸로 계산을 해봐도 뭐 한 3, 4000년 이상은 충분히
0: 네,
1: 되지요.
0: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 속에 그 전에 드셨던 음식들을 지금도 저희가 마트에서 이렇게 보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1: 네. 식재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먹고 또 사용하는 식재료들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정확히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애굽 시절, 이집트죠. 이집트,
0: 네.
1: 애굽 시절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소금, 꿀, 보리 이야기. 참 그동안 해주신 그 식재료들 보면은 얼마나 익숙한 재료들이에요.
1: 네.
0: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오이가 그렇게 잘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을 떠올리면서 이제 불만불평하던 장면 중에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오이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군요.
1: 네. 오이는 내부가 굉장히 차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특히 여름에 먹게 되면 그 안에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당시에 아마 많이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은은한 향과 그
1: 네.
0: 시원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오이 이야기 또 어떤 것들을 또더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0: 오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면서 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값없이 이것을 먹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만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1: 네.
0: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이집트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말할 때는 이제 과거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집사님?
1: 이집트 피라미드.
0: 네, 그렇죠. 피라미드를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네. 봐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 큰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1: 네.
0: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1: 네.
0: 합니다.
1: 노동이 그러면 아주 고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피라미드를 짓는 데 동원된 노예들에게 오이를 먹였다고 해요.
1: 네.
0: 근데 말이 되는 것이 지금도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이렇게 네. 여름에 바깥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이를 많이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오이가 몸의 온도도 낮출 뿐더러 또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예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 네.
0: 아마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뭐 오이나 뭐 참외 같은 것들을 많이 먹였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은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1: 네.
0: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노역을 하면서 그 대가로 주어지던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우와 이제는 이런 힘든 노역을 안 하겠구나. 우와 우리 고생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또다시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왜곡이 되어서
1: 네.
0: 마치 그때는 덜 고생했고 그때는 값없이 우리가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자주 일어나요.
1: 그러네요.
0: 네, 과거에 사실 되게 힘들었을 때는 빨리 이 시간만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옛날이 나았는데 예,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0: 네, 그것처럼 사실 사람의 생각과 또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 저희의 그 해결 방법과
0: 네.
1: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좀 다를 때는 금세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네, 오이에 대해서 저희의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또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까요, 목사님?
0: 오이는 사실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주변에 가끔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시면 특히 여름에는 뭐 이뇨작용도 돕고 여러 가지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운 여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로움,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이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제 오이가 들어간
1: 네.
0: 조리법 소개해 네. 주실 차례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네. 요리일까요?
1: 사실 오이로 이렇게 묻혀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 말고 사실 오이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가정에서 쉽게 또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제 오이냉국인데요.
0: 네, 얼음 동동 그쵸. 띄워서 먹으면 정말 네, 시원하잖아요.
1: 시원하죠. 또 불 안 써도 되니까
0: 네.
1: 만들기도
0: 맞아요.
1: 간편하고.
0: 끓이지도 않고요.
1: 네. 이 오이냉국을 가지고 한 그릇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이냉국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오이냉국수요?
1: 네.
0: 네.

0: 네, 조리법은 소개해 주세요.
1: 네, 기본적으로 오이 냉국을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제가 특별한 재료 두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큰 마트에 가보시면 청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장인데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0: 네.
1: 멸치액젓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간장처럼 이렇게 간 맞추실 때 사용하는 간장인데, 이 간장이 특별한 거는 색깔이 투명하기 때문에 국 요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국간장 잘못 넣으면 막
1: 그쵸?
0: 팍팍해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특히 오이냉국 시원하게 얼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동 국물 같은 색깔
0: 네,
1: 나오면
0: 먹기 싫죠.
1: 네, 그래서 투명하게 맑은 국물 요리할 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간장이기 때문에 하나쯤 구입하셔서 가정에 두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0: 네.
1: 이 오이냉국수 하실 때 청간장 쓰시면 뭐 소금이나 이런 다른 재료 안 넣으셔도 청간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간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0: 네.
1: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간장과 액젓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간장이라면 좀 깊은 맛이
1: 네,
0: 나겠어요.
1: 맞습니다. 그냥
0: 네.
1: 일반적으로 다른 요리에 쓰실 때는 그냥 국간장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0: 네, 두 가지 재료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청간장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뭔가요?
1: 또 하나는 와인 식초라는 거예요.
0: 와인 식초요?
1: 네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 식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아,
1: 집에서 혹시 사과 식초
0: 네,
1: 쓰시나요?
0: 맞아요. 저희
1: 네네.
0: 사과 식초
1: 네,
0: 먹어요.
1: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포도 식초예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와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식초인데, 와인하고 똑같이 레드 와인 식초가 있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식초를 구입을 하시면 오이냉국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이 와인 식초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면서 와인의 그향 비슷한 좀 약간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국적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똑같이 새콤달콤한데 이거는 맛이 좀 다르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이냉국 하실 때이 포도 식초를 쓰시면 익숙하지만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또 재미있는 그런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트도 좀 자주 가셔서 새로운 식재료가 뭐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실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재료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뭐 외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사오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냉국 만들었을 때 조합이 정말 좋아요.
0: 네. 그럼 청간장과 이 포도 식초로 만드는 오이냉국 조리법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 그럴까요?
0: 목사님.
1: 네. 일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와 설탕, 그리고 물의 비율이에요. 물 800ml에 와인 식초 6큰술,
0: 네.
1: 그리고 설탕은 5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 오, 너무 달고 너무 신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물을 좀 적게 잡았어요. 왜
0: 네.
1: 그러냐면,
0: 아, 얼음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얼음을 드셔야 되기
0: 네.
1: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잡은 거고요. 또 나중에 국수와 함께 드실 거기 때문에 국수에도 양념이 돼야 돼서 처음에
0: 네.
1: 이 비율은 조금 작게 잡아서 조금 그냥 먹었을 때는 너무 새콤하고 좀 너무 달 정도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평소에서 넣으시는 것처럼 뭐 오이 채쳐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미역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0: 네,
1: 같아요.
0: 미역
1: 그래서
0: 살짝 불려서
1: 네.
0: 좀 짧게
1: 맞습니다.
0: 잘라가지고 넣으면
1: 예,
0: 좋더라고요.
1: 그래서 오이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이 미역 냉국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그거는 그냥 각 가정의 취향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간장 4큰술.
0: 네, 청간장 4큰술이요.
1: 네. 다진 마늘은 한 작은술
0: 네.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냉국은 다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국수 삶으셔가지고 물기를 짜서 또 당연히 찬물

0: 빨아야 되겠죠. 냉국수에
1: 네.
0: 넣는 거니까.
1: 네, 그래야지 탱탱이
0: 그렇죠. 네, 찬물로 빠르셔서 국물 꼭 짜셔서 국수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오이 냉국수를 부어주시고요. 이거는 국수 요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은 달걀도 이렇게
1: 네.
0: 올리고요.
1: 네, 보기도 좋고 네. 먹기도 좋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야채만 많으니까 골뱅이라든가
1: 네.
0: 아니면 집에 있는 자숙새우 같은 것도 이렇게 곁들이시면 한 끼 식사로 정말 손색이 없이
1: 와,
0: 아마
1: 네,
0: 드실
1: 근사한
0: 수 있을 겁니다.
1: 정말 요리가
0: 네,
1: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매콤한 것이 좋다 그러면 청양고추 조금 더 썰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맛있고요.
1: 목사님, 이 조리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좀 어떤 부분 같이 할 수 있을지 팁도
0: 네.
1: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면 이 육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1: 네.
0: 이 음식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량컵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계량컵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또 같이 섞어보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으면서 요리를 하시면 뭐 불도 안 쓰셔도 되고
1: 네.
0: 또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자녀들이랑 즐겁게 요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맛있고 시원한 오이 냉국 국수를 준비하고 드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인도하심에
0: 네.
1: 대해서 같이
0: 네.
1: 나누는 그런 식탁 자리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0: 네.
1: 네, 성경 속 오이 이야기, 또 오이 냉국 국수 소개해 주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여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경주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아쿠아리는 비록 큰 부상을 입었으나 경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지역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부릅니다.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론과 훌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역 목사님을 방문하며 몇 번을 연락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남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역 목사님이 목양실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선배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셀리더 모임하며 몸이 다운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지역 목사님을 만납니다. 다행히 어려움이 조금은 소강 상태라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합니다. 기도하던 일이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혜정이 마음껏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지혜가 교회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사람의 자기 소욕이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교회 사랑이며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주혜정과 갈등이 일어나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정인지 소욕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주의 교회에 거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아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의지를 꺾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오는 길이지만 안전하게 만날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에 오신 목사님,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다하니 감사합니다. 갈등이 조금씩 가라앉고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말씀 나누며 칠흑같은 흑암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합니다. 비껴가는 만남의 약속에 직접 찾아와 주신 선배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행하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이 순조롭게 잡히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건강에 더 세심하게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일어나며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 받길 원하며 주님 부릅니다. 직원이 출근 중에 타고 오던 회사차가 출근길에 갑자기 섰다는 소리에 놀라 주님 부릅니다. 고향 친구 엄마 부고장 사진을 보며 친구를 위로하고 유한한 이 땅의 삶임을 새기며 주님 부릅니다. 외근길 오가며 듣는 말씀에 잘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에 갑자기 생긴 비문증에 신경쓰여 주님 부릅니다. 직원이 어제는 크레인 현장 작업 후 크레인을 타고 퇴근했다가 출근하는 길에 크레인이 도로에서 서버렸다는 소리에 주님 부릅니다. 다행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마을 어귀쯤이라 함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카센터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고 수습한 상황을 속상해하며 말해주던 남편이 기도 똑바로 해라 장난치듯 말합니다. 그래야지요 답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에 감사하자 위로합니다. 사고 원인은 소모품이 다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미리 알 수 없다는 소리에 주님께서 도우심이 더 확실함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크레인이 섰으면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남편에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확실히 못 박으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부르며 마음을 지키고 나니 기쁨이 옵니다. 수습 후 돌아와 내게 얼굴빛이 왜 좋냐는 남편 말에 주님 불러보라며 그런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내 얼굴빛을 좋게 하시고 평안함 주심을 남편이 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원 출근길을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수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생각보다 적은 수리비에 감사합니다. 상황에 요동치 않고 마음을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감사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얼굴빛이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 얼굴빛을 좋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남편에게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박희봉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 예시도 볼수 있고 나의 예수 동행일기도 어플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눔방을 만들어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해 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예수동행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의 달력, 교회력을 놓고 보면 핵심 절기가 있는데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죠. 그럼 성령 강림 주일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주일이 성부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 집중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집중한다면 교회력의 나머지 시간들, 나머지 주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래 좀 아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기도 하고 아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안경 쓰고 있는데 이거 벗으면 여러분들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고 뚜렷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아는 게 그렇지 않을까. 삼위일체 중 한 위, 한 분 이렇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의 중요한 이제 교리문답서, 교육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는 게 있는데요. 수백 년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건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문제와 답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53문이거든요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첫째 둘째 한번 쭉 읽는 겁니다. 공부하듯이. 자,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2: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1: 아멘. 지금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둘째,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는 모든 복락, 특별히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 교파가 있습니다. 교파가. 우리는 어디일까요?

대한예수교 뭐라고 불러요? 장로교라고 여기 써있죠. 주보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게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교 또 뭐 아십니까? 침례교 들어보셨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또 성결교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시고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는데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다. 신천지 이런 거는 교회 아니에요. 이단, 그런 거 이단이고. 예. 솔직히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가 요즘은 좀 많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 예배 순서가 꽉 짜여 있고 성시 교독하고 뭐하고 쫙 짜여 있고 엄숙하고 더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그리고 기타 치면 찬양하다가 혼나고 이런 분들 이 중에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100%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제가 그 미국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그 학교가 이제 소위 유명한 개혁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였습니다. 장로교와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간 목회자들 전사님들이 열의 아홉은 다 장로교 교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인데 설교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했던 그 농담, 조크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못 알아듣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설교할 때 그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그 교단의 교회에 회중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할까 한국처럼 아멘 막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무표정에 몸만 살짝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반응 안 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어떻게 감히. 반면에 오순절 어떻습니까? 순복음 소리 질러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박수하고 아멘 아멘 막. 난리죠. 운전하다가요. 운전하다 기독교 방송 듣는 분들 많죠. 설교 방송 이런 거. 극동 방송 다 틀어놓고 저도 그럴 때 있는데 갑자기 그 극동 방송에서 설교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니라 아멘 소리가 크게. 아멘 아멘 막. 회중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면 100% 어느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 여러분 옛날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주류가 역시 그때도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 보수신학을 표방한 그때 오순절 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방언, 병고침, 뭐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죠. 광신주의다. 이거 무속신학과 신앙과 결합된 변질된 기독교다. 이단이다.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필립 젠키스라는 유명한 종교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의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막 기사 보면 주식 막 난리던데 마틴 마티라는 교회사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주식을 산다면 나는 오순절 주위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비유를 한 거지, 비유를. 자, 여러분, 그럼 장로교와 오순절 교회, 오순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여러분, 장로교 전통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 중심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성경 시대에만 있는 거지 방언과 이런 치유 이런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는. 왜 그랬냐 하면 아마도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뭐 직통 계시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서 성경을 흐리게 만드니까 계시는 완성됐다 종결됐다 성경은 이게 끝이다 이걸 성경과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내가 뭐 환상을 봤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네 내가 은사자네 그런데 전혀 성경과 안 맞는 뭐 이상한 주장하고 뭐 돈 챙기고 사이비입니다.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모든 건 성경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시는 일도 영원하겠죠. 지금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능력이 은사가 주어집니다.

0: 그래요, 여러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아빠는 이 강단에 올라와 있을 때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술술 나와요?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띨빵한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 능력과 치유, 은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오직 예수입니다. 뭐 장로교뿐이 아니죠.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슈퍼맨처럼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돌봄을 필요한.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노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때로는 탄식하셨고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화도 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표현을 한 대목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셨다면 강철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한숨을 모르는 스토아주의자로 성육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보이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는 여린 감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먹어야 했고 자야 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똑같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에 폭풍을 잔잔케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아셨을까요? 그들의 상처를 먼저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서 설교한, 이방인 집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을 하죠.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에 관해서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다시 한번 오늘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1: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0: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번호만 이겨놨죠.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선한 일과 고치심입니다. 이 고치심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선한 일과 고치심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일과 고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모든 일, 먹고 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짖고 변호하시고 선한 그 모든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위튼 칼리지라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코스타, 여기 소위 말하면 유학생 그 수련회가 매년 열리는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그 학교에 제럴드 호손이라는 유명한 신약 교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분인데 그 방대한 연구를 짧게 아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한정된 지식과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힘이 메이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뛰어넘으며 인간적 유한성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를

0: 풀어서 늘려놓은 거야 지금.
1: 예수님은 성령께 활짝 열려 있으셨고 성령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그 연약함을 그걸 넘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시고 이렇게 제법 하신 분들은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쭉 떠올려 보십시오. 생애 중요한 모든 사건은 다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마태마가 누가 공감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봤는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세례 베푼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뭐에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셔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과 설교, 오늘날 하면 설교로. 그 고향에 가서 하셨던 그 설교를 보면 이렇게 본문을 정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본문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부러 이사야 말씀에서 이 본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실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께 대해 활짝 열려 있으셨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성령께 돌리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지금? 성령께 돌립니다. 십자가도 부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줄줄이 나오는데요. 서신서까지 다 가서 찾아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은 성령께 흠뻑 젖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께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도 성령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뭐라고 성령을 무시하고 뭐 물건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뭐 이러고 있고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 이곳에 있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활짝 열려 있었던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 열려 있다.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입으로 고백해볼까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2: 성령께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1: 아멘.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께 활짝 열려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해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아니면 거창하게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이 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늘었습니다. 각종 훈련도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세련되졌습니다. 예배당 너무 좋죠. 옛날에 뭐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멋집니다. 근데 정작 내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 어떻습니까? 옛날엔 그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 능력, 은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프로그램도 없었고 천막 치고 예배했고 그게 있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금요일마다 밤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 독특한 영성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회, 뭐 철야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원 운동 다 그 뿌리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향한 큰

간절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성령운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 어릴 적이니까 불과 30, 40년, 한 세대 전, 30년, 40년, 50년 전 성령이 지금 내 병을 고치고 성령이 내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고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세련된 예배, 착착착착 돌아가는 세련된 프로그램, 편안한 공간만 찾는 그런 차가운 마음만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마치 창문이 꽉 닫힌 작은 골방, 불도 안 켜있는 어두컴컴한 그 안에 내가, 제가,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잔뜩 웅크린 채. 그 골방 밖에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죠. 또 바람은 어디로 불지 모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압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꽃잎이 날아갑니다. 땀이 바람에, 시원한 바람에 식습니다. 밖에는 그런 신선한 맑은 성령의 바람이 쫙 붑니다. 근데 우리는 창문이 문이 꽉 닫힌 컴컴한 작은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대가 없습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웅크리고 교회의 쇠락을 걱정하고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꽉 안고 웅크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이런 방법은 다시 꽉 닫혀있는 창문과 문을 여는 겁니다. 사모함과 기대감이라는 손잡이를 방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우리 마음의 문을, 마음의 창문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확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운제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이 주인공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그 눌려 있었던,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이 죽어 있었던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을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 은사를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성령께 활짝 엽니다. 내 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 시간 이후에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성령을 기대하자, 사모하자, 너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여는 게, 마음을 열면 이제 행동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지 제법 많아요. 제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되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딱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호흡이 담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실천사항 1번이요. 뭐 기도도 있겠지만 그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강조하고 1번. 네. 성경에 귀를 기울이자. 제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창조와 구속과 이 세상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한 책의 사람들, 이 말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1번에 뭘 놨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를 1번에 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물론 인간을 사용해 썼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전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증거해 주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하면 God blessed, 하나님의 숨결, 호흡으로 됐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뜻이 더 정확해지는데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가 이겁니다.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푸뉴마가 영, 성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그 크리스마스가 12월이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이런 제목의 연주회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기억이나 다시 한번 찾아봐서 확인을 했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 연주회 제목이 바흐의 영롱한 숨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흐의 영롱한 숨결. 여러분, 바흐가 죽은 지 벌써 250년 지났습니다. 근데 바흐의 영롱한 숨결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흐가 남긴 오선지 그 악보 속에 있습니다. 바흐 매니아는, 저는 몰라요. 바흐 매니아가 아니라. 근데 바흐 매니아는, 바흐 전공하고 매니아들은 그 듣기만 해도 바흐의 곡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이 압니다. 250년 전 죽은 바흐의 그 숨결을 느낍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연주가 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성경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숨결 호흡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 왜? 성경에서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 이야기, 내러티브에는 주인공이 있죠. 성경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1번이에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모든 성경에서의 주인공 자신,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찾아서 설명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아까 표현된 것처럼 구약만 있었습니다, 구약만. 그러면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구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내가 성경을 진짜 안 읽는다 이런 분들도 몇 분 보여요. 그런 분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복음서. 특별히 이번 주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자서전이나 다름없어요. 복음서가. 많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읽으시지 말고 안 읽은 분이 다 읽으려면 힘들어요. 얹힙니다. 더 좁혀서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쉽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도 제일 쉬워요. 요한복음 가장 종합적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경을 읽는 거, 그게 성령께 마음을 여는 1순위의 실천입니다. 연주에 가서 바흐의 연주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 바흐의 음악을 듣지 않고 바흐의 영롱한 숨결을 느낄 수가 없죠.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성령께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이 내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사모감이 생깁니다. 왜요?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연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 활짝 열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 이메일 안 열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떴는데 그냥 에이, 쓰레기통에, 이메일 휴지통에 넣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요한복음 두 권을 먼저 반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를 어디로 자리로 이끄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팍 문 닫힌 골방,

0: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신나게, 기쁘게, 감격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1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1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꿰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마른 밭에 단비 내려 촉촉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육간에 풍성해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되 친구로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제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이 끼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예,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네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평안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전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0: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 눈물로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들어서자 다시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유월절 밤의 그 구원과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면서 삶 속에 기억의 장치를 남겨두신 셈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찬양 한 곡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 한 구절, 혹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면서 남겨진 일기나 또 다른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잠시 멈춰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은혜의 도구,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첫 곡으로 헤이스윌의 어느 날 문득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 우리 삶의 흔적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쓰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빨간 일기장의 그 앞표지에 십자가 스티커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돌아보면 참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간간히 썼던 일기를 보면 정말 힘든 순간에도 일기의 마지막은 늘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다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은 어떤 걸까요? 예,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수진의 아 맞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 시험이 10개 될 것도 기도하니 한두 개로 줄어드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기도는 시험을 막아주는 능력이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험이 줄어들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열매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네, 장일석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눈앞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은 꼭 눈에 보이는 방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막아주시고 또 감당 못할 시험을 줄여주시고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손영진의 은혜로다, 또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 들으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 준비했는데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3일 POP 앨범 중에서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0: the forces, crossed over to Zophon, and said,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Judges chapter 12, verse 1.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사사기 12장 1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네요. 3일은 6.3 지방선거일이고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날 뭐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전국에서 약 1,500분이 함께 모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게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분들이 바로 이 운영위원님들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이 부릅니다. Trust and Obey. 우리말 제목은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a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에요. Last week we learned about Jephthah and his vow. 네, 지난주에는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요. 하나님께 이미 맹세는 해놨지. 그런데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심정, 입다가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Okay, today we will finish the story of Jephthah. 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 그 뒤에도 오늘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뭐 몇 년 다스렸다, 10년 다스렸다, 자녀가 60명이었다, 또 아들 손주 합해서 70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today's story for you. Here we go.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that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Jephthah reminded them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take part in the battle.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who were under Jephthah's leadership, fought with each other,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home.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Since th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but said Sibboleth instead,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입다가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became angry, 화가 났습니다. That 이유를 보면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전쟁하러. With Jephthah, 입다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Jephthah reminded them. 그래서 입다가 them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인데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He는 여기서 입다이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and the Gileadites under Jephthah's leadership, 길르앗 사람들, 이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겁니다. Fought with each other.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이 둘, 즉 둘은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죠.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싸우다가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home. 길르앗 사람들은 이 강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고 있었어요.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강으로 오면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Shibboleth라는 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Sinc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ut said Sibboleth instead. 그것을 Shibboleth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Sibboleth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이걸 발음하는 것만 보아도 아,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hibboleth라고 발음을 했다면 살았을 것도 Sibboleth 이렇게 발음을 하면 죽였다는 것이지요.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입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6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서 말이죠. Ibsan was the next judge. 다음 뒤를 이은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He had 30 sons and 30 daughters.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So Ibsan had 60 children in total. 그러니까 입산은 전체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This fact showed his wealth. 이 사실만 보아도 입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nd it showed the rank. 그리고 계급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That he had in the nation. 이 국가에서 입산이 차지하는 그런 계급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town called Bethlehem was probably in the area where Zebulun's tribe lived.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was probably in the area.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where Zebulun's tribe lived. 그곳에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It was probably not the one in the area where Judah's tribe was.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And other than that, 그리고 그 밖에 사사 입사는 7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다지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Elon was next. 다음 사사는 엘론이었습니다. With an unremarkable 10-year reign.
엘론이라는 사사도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Abdon was the next judge. 엘론에 이어서 압돈이 다음 사사가 되었는데 he had 40 sons and 30 grandsons.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40명의 아들 그리고 30명의 손주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 압돈의 아들과 손주들 7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And reigned unremarkably for 8 years. 이 압돈이라는 사사도 8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의 찬양입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우리말 제목은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0: throughout human history.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protecting your judge. 하나님의 사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from his own people. 심지어 자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니.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protection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loving us.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Jephthah, Iphtah로 하여금 to find such great success in his life.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his life was not that good, 그의 정말 삶의 초기는 처음 삶은 그렇게 썩 보잘것 없었지만 Thank you for taking something that most would consider to be bad.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 쓰셔서 and using it to fulfill your desires fo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hand throughout human history.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우리가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9절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유다, 지파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 지파의 이름입니다. 먼저 유다를 영어로는 주유라, 한 번 더요, 주유라 이렇게 발음하시고, 베냐민은 벤주민, 한 번 더요, 벤주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start the story of Samson. 네, 다음 주 성경공부에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

0: 그래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에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6331번, 지역번호 052 292에 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에 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그 내용은 종말적 심판 선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의 기록이고 심판적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 모든 회중들은 뭐 안뜰이든 바깥뜰이든 의자 없습니다. 일단 지붕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 뜰에서 서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 예배가 뭐 1시간 이렇게 앞뒤면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어떤 건 4시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려서 사실 문제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뭐 의자가 불편하다, 춥다, 덥다, 길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 우리 너무 예배를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거 문제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생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건 좀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다 보면 꼭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은 크게 그 제물은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하나는 본인이 키워온 되게 이제 양들 뭐 염소들 또 소 이러니까 자기가 키운 것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걸 키우지 않는 사람은 돈을 주고 제물을 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운 것이든지 아니면 사온 것이든지 가지고 오면 이거를 제물로 드리기 합당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는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합격하면 그건 제물로 드리고요. 불합격 그러면 다시 사오든지 아니면 집에 가 다시 걸 가져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만약 불합격 이러면요 집에 갔다 오기 힘드니까 그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뜰로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는 바깥들에 점점 들어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자꾸 이게 성전을 침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걸리기도 하고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뒷돈을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뒷돈을 받고 눈 감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깥들로 들어오는 게 당연했고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뒷돈을 주는 게 당연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쫓아내시고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면서 주님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막 하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호통을 치셨어요.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장사꾼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장사꾼은 장사를 못하게 됐고 그 안에서 또 제사장은 뒷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저거 진작에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하면 속으로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장사꾼과 제사장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대놓고 반박하지 못해서 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모두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비유는 크게 두 부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죄인의 대표인 세리와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상황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종교 지도자 쪽에 속할까요? 세리와 장기 쪽에 속할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주중간한 곳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리고 그 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울산지엘교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큰 아들, 다른 하나는 둘째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통한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에 속한다. 이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라들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마라들이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갔는데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말뚝같이 예 했는데 내가 가서 왜 고생해? 안 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너 가서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내가 왜 갑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서 뉘우치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묻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둘째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본문은 단순히 이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 처음에 아니 예라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순종 안 했다. 작은 아들 아니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순종했다.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에 속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이고 근데 이 세리와 창기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율법학사, 바리새인 당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얘기하는 세리와 창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일반 상식으로는 당연히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보다 예배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32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구원받지 이게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 저 정도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마음 모아서 얘기해도 그렇게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창녀와 세리에 속하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신학생들은요, 잘 압니다. 왜?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주석책이 있는데 그 수십 권짜리 66권 되는 주석을 쓰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아들이 다 좋지 않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둘 중에 누가 좀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아들인가?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둘다 별로인데, 둘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인가?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 후,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 기회주의자, 외식주의자인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이름뿐이고 종교 의식을 적당히 맞추어 합니다. 그 입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면, 자기 일 바쁘면 멈춰요. 시간 나면 그 일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게요?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안 가겠다라고 말한 후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요, 순종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아들이 아닌 거죠. 진짜 좋은 아들이면 아버지 얘기하면 예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아, 싫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문제 많은 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은 언제나 일단 반항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습니다. 순응하면 내 존재가 멸시당하고 꼭 내가 노예가 된 그런 느낌.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선 반대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비난도 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했다라는 것, 이거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아들 모두 다 아무도 예 하고 순종한 아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한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 보실 때 예하고 순종한 아들은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눈에 이 세상에 그런 아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하고 순종에 간 아들이 없고, 가겠다고 예하고 가지 않은 아들, 내가 왜 가요?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간두 종류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즐겁게 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뉘우치고 간것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내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실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요. 내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한 이 아들이 아버지 면전에 딱 나오자마자 아우 나 이러면 안 되겠지 이랬을 리가 있나요? 보물 제가 묵상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가요? 실소이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한 거예요. 놀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래도 아버지가 가랬는데 안 가면 되겠나? 이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간 거예요. 어쩌면, 만일 6시까지 일한다면, 한 4~5시까지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 일하는 시간이. 그런데도 그래도 내 아버지가 말했는데 그래도 가서 흉내라도 내야지 이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 아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어요? 그렇게 간 아들이 막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일하는 흉내 냈겠죠. 오늘 본문에서요 질문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사람들이 다 동생이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대답은 어떻게 했든지 그래도 어쨌든 일을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관계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질문을 좀 바꾸어서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게 아니에요. 예하고 안간 아들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준 아들이고요. 면전에 대고 아니요 라고 한 아들 아버지 마음에 상처 줬어요. 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가서 일했지만 아버지 마음에 상처 준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느냐라고 물으면 둘다 아닌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제사장, 장로, 유대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제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했는가? 왜 제사했는가? 무엇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했는가? 자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하나님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 돈 받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그 장사꾼을 끌어들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한 집인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둘째 아들 세리와 장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나중에라도 가서 한 시간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른 찬송이 549장이죠. 시작이 이렇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제일 마지막 3절 끝에 뭐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뜻이 무슨 뜻이죠? 그대로 되기로는 합니다. 그건 내 소원이고 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대로 되기로는 합니까?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아니면 주님 나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찬송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아멘 했습니까? 아멘은 했지만 주님 조금만 바꿔주시지요 라고 했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요, 내 뜻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살리든 죽이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예배했다면 예 하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 문제는 아멘 우리가 예는 했어요. 그런데 딱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요. 아니오를 속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뿐 아니라 예라고 대답한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적 구원받을까 했는데 이 세리와 창녀는 당시의 죄인의 대표입니다. 창녀들은요 늘 천시의 대상에서 남자도 창녀들을 무시했고요. 여자도 창녀들 무시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 천시했습니다. 세리는요 매국노고 강도입니다. 악독한 것들이라고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고 천시하는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제자들대로 한 게 아니에요. 숨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의 면전에 대대고 당신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돌마다 죽을 이야기예요. 슈바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하면 이름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가요? 알버트 로버트 슈바이처 그죠? 예,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막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분이요 신학자입니다. 사실은 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신학을 다 100%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면 나 죽여라, 나 죽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나 죽여라. 왜? 성전을 막 청결하고 세요. 그리고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세리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는 이건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이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은 것은 본인이 자살하려고 거기로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 죽여라, 나 죽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구조와 관습을 볼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고 아멘 한 후에 가지 않은 위선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 가지 죄를 지은 겁니다. 첫 번째, 예! 했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안할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의 체면에 바리새인의 위신에 아니요라는 건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 누구 위해 하는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고요. 예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 나중에 진짜로 좀 하면 좋잖아요. 진짜로 안 했거든요. 그 이중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입니다. 모두가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누가 받는가? 십자가에 있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한 사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죠. 막달라 마리아, 창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 세리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나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마태 세리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늦었지만 회개한 세리와 창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맏아들은 유대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니까 이건 메시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구원은 세상이 인정하는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 돌아온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벼룩도 낮짝이 있지요.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져가가지고 처음에 마음은 안 그랬지만 가서 실컷 놀아서 그냥 다 창기들하고 술 먹고 유흥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탕자가 제일 잘한 거는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나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네가 무슨 낯으로 왔니? 여기 네 자리 없어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늦게 돌아와도 기한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가 세리였든 창기였든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들이 볼때다 욕하는 죄인이든 거짓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든 그 관계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

0: 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행한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가 착하게 사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 사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하여서 악인이 그 모든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그 범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당연히 책망할 과거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들로 영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다라는 과거를 왜 내가 기억하면서 기가 죽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덜덜 떨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죠.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앞에 예 라고 대답했고 살든지 죽든지 죽더라 없어 아멘 하고도 사실은요 죽을까 봐 겁덜덜 내고 조금 손해보니까 주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1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색깔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엔 흰색과 검은색을, 하늘과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엔 하늘색과 푸른색을, 땅과 풀을 만드신 셋째 날엔 황토색과 초록색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칙칙한 색을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컬러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에겐 단조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고 의욕을 잃은 사람에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히면 차츰 내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명한 색깔이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란 색깔을 숨기지 말고 더욱 표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찬양의 색깔로 우리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진아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서울모태 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던 때나 눈부신 석양을 바라봤을 때, 또 친한 친구와 한바탕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청껏 예수님을 찬양했다.

0: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깰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소통이 엄숙하고 차분할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잠잠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행복한 웃음과 강렬한 사랑, 신나서 지르는 환호성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과 반응을 좋아한다. 그러니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신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친해질 귀중한 기회를 돌들에게 뺏기지 말라.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1: He's a rock.

0: He's a rock.
1: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박신아 콰이어의 감사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경민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다 찬양하여라.

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자연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되는데요. 정말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실 줄 믿고요. 우리들이 가진 색깔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무시하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말보다는 나도 알고 싶다는 말로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못해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말보다는

했어? 라는 말보다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선택인데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밝게 되기도 하고요. 어둡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세상을 충분히 아름답게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밝고 따뜻한 마음,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라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구연아의 음성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원혜의 싱어즈의 예수 아름다우신 주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골이 깊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의 모든 말씀은 이 10절 말씀으로 다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인데요.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와 총명도 받아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골이 메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들에게 효도하며 잘해주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인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좁고 편을 가르는 우리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워킹의 음성으로 자 우리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호두가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삶의 무게로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은 옆에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데요. 밤새 고뇌하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주님은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 옆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소망하는 은혜인데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50의 주 은혜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인생,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이후에,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다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것,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 이건 환경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들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그 이 비라입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두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가에 자기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일아지였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두째 아들은 납달리라지였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본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요. 기쁨.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안을 풀어줬다 이러는데 여기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레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되었으니까 합판체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 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판체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판체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넣고요, 합판체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려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의 아리따움과 미모를 가진 그런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판체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세 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 이렇게 오셨느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0: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다시금 클래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1: 네.
0: 오늘 주제가 리듬.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굉장히 간결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송을 네. 베토벤의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아, 이게 베토벤 곡이에요?
1: 네. 베토벤의 곡이라고 하면 이미 베토벤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첫 찬송을 들으시면서 리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리듬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수 있으니
0: 네.
1: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곡을 베토벤의 곡으로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가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찬송가인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자,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준비했습니다. 근데 베토벤 하면 네. 우리 한PD님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베토벤은 뭔가 우울할까요? 아니면 네. 기쁨일까요?
0: 기쁨이라기보다는 네. 네, 조금 우울 쪽에 가깝잖아요. 약간은 어두운 감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1: 뭔가 우리가 좌절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0: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 자체를 투여할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찬송가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가였습니다.
1: 네.
0: 64장의 찬송가인데
1: 네.
0: 정말 기뻐하며 뭔가
1: 그렇죠.
0: 리듬이 밝잖아요. 근데
1: 네.
0: 이걸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게 깜짝
1: 뭔가
0: 놀랐습니다.
1: 간극이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작곡가라는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니까요. 자, 여기에서 리듬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떤 악보에서 리듬이 있다면 선율도 있고요. 박자도 있겠죠. 근데 리듬은 박자군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박으로 움직이는 건 방금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한 박씩 딱딱 움직인다라고 치면 어떤 리듬이 포함이 되면 부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앞에 박자가 뒤에 박자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리듬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0: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1: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지만 더하기를 할수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박자를 조금 빼서 리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악보에 미치는 영향은요. 강세가 바뀔 수도 있고,
0: 네.
1: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리듬이 하는 역할이란 마치 우리 삶에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가 어느 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 곡들, 그리고 좀 재밌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0: 네.
1: 헝가리 랩소디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의 작곡가는 리스트입니다.
0: 리스트.
1: 네,
0: 네.
1: 프란츠 리스트라는

0: 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를 존경하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 이유는
1: 네.
0: 테크닉이 너무도
1: 아,
0: 어렵습니다. 네, 흔히
1: 그래요.
0: 우리가 악마의 기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서요.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1: 도전의식에
0: 그렇죠.
1: 불타군요. 네.
0: 정말 리스트의 곡들은 여느 피아니스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1: 네.
0: 연주자는 어렵겠으나 듣기는 좋은 곡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왔고요. 헝가리 랩소디 2번인데
1: 네.
0: 저는 앞부분은 떼고 5분가량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
1: 네.
0: 쿵짝쿵짝거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클래식 곡이 되겠네요.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함께 감상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
1: 네.
0: 리듬이 진짜 다이내믹하다라고
1: 그리고
0: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정말 심장을,
0: 맞아요.
1: 네, 막 이렇게 쿵쿵거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고요.
0: 네.
1: 거기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랄까요? 그 어떤 전투적인 느낌을 가지고 친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네,
1: 네.
0: 맞아요.
1: 여러 피아니스트의 버전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곡은
0: 네.
1: 오페라 곡 중에서 집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1: 오페라의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지만, 들을 때는 또그 음색의 묘미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의 파트는 메조소프라노입니다.
0: 메조소프라노요?
1: 메조소프라노는
0: 이야.
1: 어느 영역에 있냐면요.
0: 네.
1: 소프라노하고
0: 네.
1: 알토 사이에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1: 현악기로 치면 약간 비올라 같은 그런 파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음은 아니지만 저음도 아닌 중간에 음색을 담당하는 그런데 그 약간 허스키한 것 같은 그 보이스가요. 또 유혹을 한다라는 느낌의 곡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0: 오, 궁금한데요?
1: 네, 그래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집시의 노래 메조소프라노라는 것을 조금 알고서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약간 연상되기로는
1: 네.
0: 새빨간 옷을 입은 아주
1: 네.
0: 아름다운 어떤
1: 그렇죠.
0: 여성이
1: 네. 새빨개야 됩니다.
0: 춤을 추는 어떤
1: 어머.
0: 광장에서 춤을 추는 그런
1: 그
0: 느낌이 좀
1: 오페라 보신
0: 들었어요.
1: 거 아니에요, 비디님?
0: 그렇진 않아요.
1: 너무 정확한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0: 아,
1: 보신 줄 알았어요. 메초 소프라노의 음색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제목이 조금 살벌합니다.
0: 오.
1: 네, 카사도라는 작곡가의 녹색 악마의 춤인데 여러분 악마는 빼시고 그러니까 녹색 이게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기교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모든 곡들은 조금 그런 곡에 속하고요.
0: 네.
1: 첼리스트가 연주해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곡의 그 어떤 빠르기, 리듬 정말 나의 심장을 불태우는 듯한 그런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는요.
0: 네.
1: 스페인 특유의 리듬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초록색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0: 네.
1: 내용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에 이 선율을 대입해 보시면 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홀려갈
0: 뺏기겠구나.
1: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0: 네.
1: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마지막 클래식 곡이 되겠습니다. 카사도의 녹색 악마의 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마지막 곡까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리듬이었습니다.
1: 네.
0: 교수님.
1: 네. 네.
0: 정말 마지막 곡이 정말 이 뭐랄까 현란한
1: 네. 네.
0: 기교가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네. 곡이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더 이 주제와 좀 가깝지 않았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또 끝인사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하은 PD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어떤 방법 중에서 뭔가 좋은 기억을 꺼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0: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순간이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
1: 네네.
0: 거잖아요.
1: 네.
0: 이전에 좋았던 시간들
1: 네.
0: 혹은 그 사람에게 뭐 베풀었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저를 배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나쁜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네, 안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나씩 쌓아놨던 어떤 간증거리를 꺼내서 봅니다. 기도를 할 때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 멀리를 둘러봤더니 그때도 그랬었잖아. 내가 헤매였었는데 둘러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멋진 걸로 만들어주셨었잖아를 꺼내보면 이번도 그럴 거야 라고 노력을 해보는 편입니다.
0: 네.
1: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누군가들이 봤을 때는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토벤은 유서까지 남길 만큼 나의 삶을 종료하고 싶다고 할 만큼 어떤 청력 문제로 그만두고 싶어 했었으나 그 유서를 쓰신 뒤에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슈필이면 뭐 놀다 이런 뜻일 거고요.
1: 그런데 연주자들이 네. 봤을 때는요.
0: 네네.
1: 그러니까 플레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건 거죠.
0: 네네네네.
1: 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움은 방이거든요.
0: 방, 예.
1: 연습하는 방인 거예요.
0: 아,
1: 슈필레니 연습을 하다거든요. 그러니
0: 그래요?
1: 제 입장에서 슈필라움은 반가운 공간은
0: 아니겠네요.
1: 아닙니다.
0: 예.
1: 그런데 누군가들에게는 거기가 쉼의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것이 연습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내려놓기에 따라서 그곳은 연습하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다. 같이 전해드리면서
0: 네.
1: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0: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1: 네. 네,
0: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성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0: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리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담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100...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1: 벌써 세월이 이렇게 너무 빠르네요.
0: 아니 반년이 거의 다 갔다는 생각이 뭐했지? 라는 마음과 함께 물론 아직 6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1: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른 게 느껴진다는 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비해서 1년이 점점점 짧아지잖아요.
0: 아, 그거 명언이네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비해서 1년이 점점점 짧아진다.
1: 그렇죠.
0: 하긴 팔순의 1년과 뭐 예를 들어 10살의 1년은 빠르기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계절은 흐르지만 꽃은 피어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연결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1: 예,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2절 말씀이고요. 같이 나눌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0: 아, 저 이 말씀 싫어해요, 목사님. 왜 이 말씀이 하필이면 이때에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1: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저는 전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바둑 같은 거를 둬보면 고수들이 한 수 한 수 두는데 왜 두는지 보이지도 않고.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수의 수는 너무 뒤가 많으니까 왜 여기서 지금 이걸 두는 거지가 아예 안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냥 이제 하수들은 하나 따먹으려고.
0: 그렇죠.
1: 막 보고 있는데.
0: 저걸 노리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1: 네. 사람들 수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요즘은 또 AI가 발전을 하니까.
0: 네.
1: 이제 프로기사들도 AI를 전혀 이길 수가 없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요새는 바둑 선생님이 AI로 해서 프로선수들도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AI가 두는 수를 왜 저기 두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죠.
0: 네.
1: 근데 계속 두다 보면 아 저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를 뒀구나.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0: 네.
1: 하지만 그 격차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AI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갭, 격차입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책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온전하게 소화를 못하게 돼 있어요.
0: 우린 아예 못하고 있죠.
1: 네.
0: 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
1: 네네.
0: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1: 부분적으로 봐서.
0: 네.
1: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 그렇죠.
1: 심지어 계시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본체, 진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냐? 이해 불가죠. 만약에 그게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가짜 하나님이죠.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도 못 꿰뚫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신학과 신앙의 근본, 펀더멘탈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0: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격차, 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에서부터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1: 그러겠네요.
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1: 네.
0: 사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성경은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아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1: 네.
0: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거기에서부터 막히면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막히는 것이고요.
1: 믿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0: 네.
1: 네.
0: 그게 믿어지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며 절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뭐 부모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 빚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1: 그렇죠.
0: 겁니다.
1: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사실은 이해가 어렵죠.
0: 스스로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예 상상을 못하죠.
1: 그렇죠.
0: 특히 더더군다나 신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있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됐을까?
1: 하나님의 시작은 뭘까?
0: 네.
1: 네.
0: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1: 저 어릴 때 막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나으신 건가? 뭐 약간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0: 네, 삼위일체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1: 어렵죠. 그냥 부분적으로 생각할
0: 그렇죠.
1: 뿐.
0: 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신학적인 내용을
1: 네.
0: 그것이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1: 그러시다니 그런가 보다. 약간,
0: 그렇죠.
1: 네.
0: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믿기는 믿는데 설명을 못하는 영역이 많죠.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저도요.
0: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멘.
0: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이신론이요?
0: 네,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
1: 다다이즘 압니다.
0: 네. 네, 다다이즘은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다 허락하시고
1: 네.
0: 스스로 이제 행성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배터리 껴놓으면 이제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계에 이제 더 이상
1: 개입하지 않으신다.
0: 않는다.
1: 네.
0: 이게 이제 다다이즘인데 이신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손대고 먼 곳에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생명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을 만물을 다 붙들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완전히 대조되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0: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시고 변개되지 않으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그리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작정이 그리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고 다 섭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왜 모르냐? 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 차원이 다르다.
0: 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근본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 혹은 그른 신앙생활, 판가름이 날수 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가,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가 틀어진다면 사실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딱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는 별개로
0: 맞습니다.
1: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지. 뭐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와의 전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저거 사단이 역사한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는데 사단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품죠.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1: 그런 원망은 하죠.
0: 그렇죠.
1: 하나님 왜 그를 굳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이
0: 네.
1: 행복하게 갈수 있잖아.
0: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보면, 굳이 유혹하는 자가 없더라도 인간은
1: 타락하는구나.
0: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0: 이게 모든
1: 인간이란.
0: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1: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늘 행하니까요.
0: 사실 사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지정이 인격을 가진 그런
1: 존재였죠.
0: 심부름꾼이죠. 그런 존재였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못 앉을 게 뭐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적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뭐 계시록을 따서 한 3분의 1 정도 천사들이 함께 그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불가침 영역 이걸

0: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뭐냐, 완성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당연한 게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1: 인간의 완악함이란
0: 맞습니다.
1: 당연한 것도 안 되죠. 저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저도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으려는 저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0: 그래서 아담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1: 네.
0: 사실 완전 중립된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1: 아담이 그래서 좀 원망스럽긴 합니다.
0: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태어날 때 아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떠난
1: 깨어져서.
0: 상태로 태어나고
1: 네.
0: 태어날 때 아예 저주받은 세상 속에 태어나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 태어나니까
1: 네.
0: 사실은 계속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 거창하게 무슨 나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전도를 할때이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버드대 같은데, 뭐 예일대 이런 데 가서 시험 기간에 복음 전하려고 excuse me 붙잡잖아요.
1: 네.
0: 굉장히 그 화를 냅니다. 자기 시간을 지금
1: 바쁜데,
0: 뺏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시간에
1: 이 귀한 시간에,
0: 이렇게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냐, 이런 눈으로 딱 쳐다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반대로 커뮤니티 칼리지, 그냥 원서만 내면 다 가는 동네에 있는데 2년제 아시죠?
1: 알죠. 학원 대신
0: 네.
1: 가는,
0: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1: 영어 배우러 가는.
0: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 excuse me 하면 yes 이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1: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CC에서 공부하는 놈은 난 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버드생이 훨씬 뛰어나죠.
1: 아, 그럼요.
0: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학업, 성적, 이게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하려고 나를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건드려? 이런 화가 폭발을 하는 거죠.
1: 네.
0: 반대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오케이, 시간 많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주고 대화하고 복음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1: 네, 집안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사실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도 좋지만
1: 네.
0: 그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이제 이걸 원하시죠.
1: 했으면 하죠. 네.
0: 네.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인간에게 관심을 가장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찬양 한곡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1: 네, 찬양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0: 우르르 워십 앨범 중에서 주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시편 8편이 창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1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8편인데요.
0: 네.
1: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존재,
0: 네.
1: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 대해서는 마치 인간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왕, 대리 통치권자로 창조했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해 주셨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하시죠.
0: 네.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0: 정령
1: 죽으리라.
0: 죽으리라.
1: 그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왜 명령을 줬을까? 거기에 또 불만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악과 명령하지 않았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건데.
0: 근데 그 정도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 그 선이 뭐냐면, 네가 만물을 향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줬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너는 피조물이고 네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와의 관계에서는 깨달으라는 거죠.
0: 근데 그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대지 마. 그거는 네가 나를 반역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
1: 맞습니다.
0: 그 피조물을 향한.
1: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와 복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이.
0: 네.
1: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네.
1: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니까. 근데 마땅히 할걸 하지 못해서 문제지.
0: 네.
1: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0: 네.
1: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창조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0: 네.
1: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놔두셨는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주니까 이제 좀 고생 좀 하다 와 해서 남겨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 네.
1: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 그럼 빨리 좋은 데 데려가시지. 왜좀 고생을 하도록 또 그렇게 하냐? 아까워서 그런가 하나님이? 막 이런 반발심이 조금
0: 네.
1: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게 아니고

0: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어떤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죠. 아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는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좀 깨달아가면서 분별을 하기 좀 시작을 하죠.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알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순종하는 걸로 우리에게 체화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젠 우리는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사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완성이 되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믿어지고.
1: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일희일비하게 되고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다 공감할 만한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0: 네.
1: 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막 감당을 못해야 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러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뭘 발견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1: 아멘.
0: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억울했던 일들이 잘 풀리거나 혹은 그 억울했었던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나 이런 걸 궁극적으로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너무 힘들어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1: 아멘.
0: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광야에 남겨놓으신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여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하시는데 그곳이 광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부족하고 힘들고
1: 없고,
0: 어려운 상황이죠.
1: 쉽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는 곳이니까.
0: 척박한 곳이죠.
1: 네.
0: 하나님의 정말로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뭘 배워나가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나왔잖아요.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인원이.
1: 네.
0: 그 1세대들은 20세 이상 된 자들, 처음에 계수했었던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 혹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 사람들 계수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 60만 명 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 네.
0: 근데 이 60만 명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뭘 보여주시냐라고 한다면 1세대 60만 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1: 네.
0: 새사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1: 하신다.
0: 거죠. 그럼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수준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내 생각에 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도 돌로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옛사람의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0: 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그런 옛사람은 싹다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민수기 말미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 군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살아있을 때 전쟁한 전쟁에서 단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상하지도 않고. 왜냐? 이 사람 새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큰 차이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이새 사람들은 그새 세대죠. 전쟁에 이겼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라고 전부 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 와.
0: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걸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잘안 됐을 때, 그때에도 항상 생각할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일을 도모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1: 하시는
0: 분은
1: 분은
0: 하나님이시다.
1: 여호와님이시다. 아멘.
0: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1: 아무리
0: 지킨다
1: 지킨다 하더라도
0: 하더라도 그가 지키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0: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 아멘.
0: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과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되냐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를 어떻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가. 그때에만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날 때에는 믿음의 성장에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1: 아멘.
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랬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이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멘.
0: 모든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서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1: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선명하세요.
0: 사람이 힘들게
1: 그냥
0: 만들고,
1: 사람이 어려울 뿐이요.
0: 네.
1: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0: 그리고
1: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요.
0: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제일 문제고
1: 힘들고.
0: 힘듭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초신자들, 뭐 교회 와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1: 맞아요.
0: 항상 그렇게 부딪혀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굳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1: 사실 그런 이유로 방황하시는 분들도
0: 예,
1: 많잖아요.
0: 그래서 가난 성도들이 뭐
1: 뭐,
0: 많다라고
1: 300만,
0: 이야기하는데, 네,
1: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0: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면서요.
1: 아, 가난, 안 나가구나.
0: 네.
1: 거꾸로 하면. 어머, 마음 아프다. 네.
0: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죠.
1: 네.
0: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1: 발견하고,
0: 발견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게 어찌 보면 그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게 좀 말하면 사실이지만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란 게참 어려운 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못 견디겠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맞춰가는 연습들이 되어 간다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서 나랑 딱 맞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0: 그래서 대학 선교 단체들이 이전에
1: 아.
0: 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1: 네.
0: 거기는 연령도 비슷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1: 어떤
0: 열의가 있어야지 그
1: 그
0: 그룹에,
1: 선배들
0: 예.
1: 들어가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딱 맞는 거죠.
1: 그러네요.
0: 뜨겁고 훈련도 받고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전도를 하는 동역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로컬 교회로 가서 보면 이거 완전히 개판 오분전인데
1: 다 다르니까.
0: 그렇죠. 연령도 다 다르고 신앙도 저 사람 예수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
1: 있고.
0: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선교단체 사람들이 그때 무슨 문제가 많았었냐면 그냥 주일의 교회, 그냥 일반 로컬 지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1: 아, 가능할 것 같아요.
0: 거예요. 네.
1: 충분히. 특히 이 뜨거움을, 그리고 서로 간의 형제자매의 연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교회에서 그게 자꾸
0: 네.
1: 깨지니까. 근데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0: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끼리 따로 또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1: 네.
0: 그래서 저 교회관이 잘못됐다 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모르는 데서 이 모든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1: 아시죠?
0: 하지만 나랑 딱 맞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나에게 걸림이 되는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나랑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1: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나의 현주소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딱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 아멘.
0: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대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있다. 저 왼수같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왜 그러시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신앙의 성장을,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1: 아멘.
0: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갈등을 생기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를 세우는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사랑하는
1: 동역자다.
0: 동역자, 나를 세워주는 동역자.
1: 하나님이 내게 보낸
0: 네.
1: 선물이야라고 생각을 해야죠.
0: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인간 연약하니까요.
0: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나에게 붙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이해 못하니까 가장 좋다고는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잘 몰라요. 기도하고 있을 때왜 그게 가장 좋은 거였는지 결국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오늘 긴 시간 이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도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라디오 성경 공부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능력 주심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주님이 오늘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 중에도 이번 주 지나고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아직 몸이 다 완쾌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 자리를 회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능력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은혜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강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대요. 조사 하나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요 매일 아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일터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부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다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은혜를 우리 성도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하는데요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성령께서 시간시간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사모하는 이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그렇게 참 많았습니다. 부흥회가 얼마나 많던지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부흥회만 다닌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모해서 이웃교회 부흥회도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뜨거웠거든요. 아, 이 과거형이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뜨거웠거든요. 아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세 교회를 한꺼번에 부흥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교회 처음 나간 남편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요 하루는 아내의 정말 강권적인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강압적인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하셨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권하고요 아내가 그렇게 권하고 자녀가 그렇게 권하잖아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요 부흥회를 참석하셨는데요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중간 이렇게 외치시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습니까도 아니지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바람소리 나는 게 한 번 두 번 들어본 게 아니네요.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중들이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답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처음 간 그 남편분이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뭘 믿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아내분이 이거를 의식했는지 눈치챘는지 남편을 여기로 치면서 그러대요. 그냥 아멘해. 다들 아멘하잖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요. 평생을 교회에서 섬겼다고 하면서도요.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모르고 뭘 믿느냐고 물으면 잘 몰라. 다들 그렇게 하니 나도 아멘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핵심의 길을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여러분이 나갈 때 주님이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내용적으로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믿습니다 동사가 총 4번 나오고 12구절의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 신론, 성자 예수님 기독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 그리고 교회에 대해, 속죄에 대해, 부활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본을 다 담고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신학의 요약 교리서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게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일부 기독교 교회들이 지적하고 또 이단들이 지적하듯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열두 사도들이 고백을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리고서 열두 명이니 열두 항목이 되었고 이를 다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거요, 말 그대로 전승, 전설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전설 때문에 권위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어서 권위 없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고백하고 체험받은 오랜 시간의 것들이 켜이 쌓인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점검하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부들은 오랜 시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2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 등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렇듯 오랜 시간과 많은 성도들 교회의 기도요, 고백이요, 체험으로 형성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멀틴 루터는 사도신경이 우리나 초대교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으로 아이들과 순수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고백합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예전 먼 길을 떠나던 여행자들은요, 지도와 나침판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여정,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겐 지도 같은, 나침판 같은 사도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사도신경의 강해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견고히 답해지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확증의 은혜가 삶 속에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니까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 한자리에서 고백했잖아요. 다 한 목소리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다 같이 하니까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 위가 아니라 아이로 개인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게 큰 도전이자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신앙 고백은요, 남들에게 묻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더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요, 내 고백, 내 거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좀 심각하게 할게요. 여러분 매주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목사님이 바뀌셔서 설교를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좋은 설교로 바꿔서 좋은 교회로 바꾸면요,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해지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반비례는 아닐지언정 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못한 설교를 들어도요, 믿음 있을 사람은 믿음 있어요. 붙잡을 사람은 붙잡아요. 왜?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내 개인의 고백이 없으면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게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라고요. 신앙은 남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서는 것이고요, 홀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그때부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물며 훌륭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들, 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나의 진심, 나의 고백을, 나의 흔들리는 가운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드린다고 숨을 자리가 하나 없어요. 지금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한 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을요, 주님은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성전미문 안진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해요. 또 바울은요,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준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 고백이 있어요? 주님 관계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헛방이에요. 주님 안에 고백,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진심을, 견고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요. 그 이후에 비로소 공동체의 가정의 고백을 건강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이는 것 하나님 다 알고요, 여러분이 흔들린 가운데도 드린 진심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져 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면 보고 있어도 어떻다고요?

보고 싶어요. 말이 이상해요. 보고 있는데 왜 또 보고 싶을까요?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어진대요.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여럿이 같이 있고 싶은가요? 아니면 단둘이 있고 싶나요? 뭐 물어봐서 봐. 입 아프죠. 여러 사람 가운데 있어도 단둘이만 보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내가 믿습니다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심령을 드리고 고백하고 바꿔 말해 사랑을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요, 교리가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성인들의 잠언, 명언, 윤리를 따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직장 일을요, 하나님 주신 일을요, 꼭 다른 사람 묻어서 하는 것,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 나도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니 나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뢰를 원하시고요, 사랑을 원하세요. 저한테는 삐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한 고백을 드리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로 시작됩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틴어 원문 성경, 원문 사도신경은요,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해서, 크레도 이게 한 문장이자 한 문단이에요. 한 단어이자 한 문장이에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선언,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선언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각각이 아니라 1년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대요. 그래서 나의 삶을, 시간과 마음을 사랑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온전한 사랑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의미랍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앞이에요.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은 심볼룸 아포스톨루마인데요, 여기서 심볼룸은 표징이라고 해석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암구호 아시죠? 암구. 전군이 저녁에 암구호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암구호는 정해진 거니까 여기서는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초에 가면 이런데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다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휘관도 싸요. 몰랐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 암구호 이래요. 거기 보초병이 뭐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뭐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고 호산나 해야지. 그러면 호산나 하는 순간 암구호가 통해가지고요, 충성, 근무중, 이상무, 그 교대예요. 몰리셨나요? 남자분들은 아셨죠? 여러분, 이게 암구호인데요, 사도신경의 신경이란 뜻이 바로 이 심볼, 징표, 패스워드, 암구호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끼리 주님 안에서 통했다고요. 주님하고 나하고 통했다고요. 그래서 이 암구호, 나는 믿습니다 하며 크레도 하면서 열고 살았다고요. 닫힌 거를 열면서 살았다고요. 넘어질 때마다, 소명 감당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며 심볼룸, 비밀번호로 감당하고 열며 살았다고요. 그렇게 그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 거예요. 위험할 때도 있고,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그들이 그

그럴 때마다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36절부터 38절 읽을 텐데요. 36절은 제가, 37절은 여러분이, 3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근데 그때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 믿어요. 매 맞을 때마다 나 주님 믿어요.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나 주님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꾸역꾸역 주님을 고백하며 신앙 지켜가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열며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은 어떠셨습니까? 눈물 나는 날, 도망가고 싶은 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힘들고 한숨 쉬는 날, 마음 상한 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심볼룸 열며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 다가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탈북하여 현재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들어보셨어요? 인민재판. 그 인민재판의 집행관으로 일하셨답니다. 원래는 뭘 하셨냐? 주특기가 도로를 포장할 때 쓰는 롤러 알죠? 대형 롤러. 이거 기사셨는데 집행관으로 일하셨대요. 잘 기억하세요. 어느 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하다가 그만 걸려서 인민재판에 잡혀왔답니다. 7분이요. 당시 이 집행관이신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 알지도 못한 때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으면 뭐 쌀이 나와, 보리가 나와, 저렇게 잡히면 죽을걸, 뭐하러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집행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요?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요 저렇게 일렬로 반쯤 땅에 묻어놓고요 놀러 시동을 건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저 놀러 기사인 저분이요 저기 시동을 켰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저 일곱 분이 두 죽음 앞에서 표정이 평온하더랍니다. 오히려 맨 앞에 있는 지하교회 리더는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평온이 더하더랍니다. 그리고 앞에 시동 소리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천국에서 함께 드립시다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여러분 뭐로 예배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맞습니다. 우리처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그들은 모두 롤러에 깔려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 집행관이 똑바로 본 이 예배를, 똑바로 본 이 고백을 잊을 수가 없더랍니다.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당당한 그 표정이 지워지지가 않더랍니다. 자기는 이거 쫓아 살고 저거 쫓아 살고 이거 유리하게 저거 유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지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0: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들은 누구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이고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저리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 죽음 앞에서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그들을 그날 품에 안으시고 순교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집행관의 마음마저도 움직여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얼 믿으십니까? 무얼 열쇠 삼아 삼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붙들고 있는 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화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정을 믿으시는 거예요. 물질 붙잡으세요? 그럼 물질 믿고 사는 거예요. 관계 붙잡으세요? 관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교회 일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의 기분 대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로가 앞날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듭니다.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날이 일찍 더워지면서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날이 덥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에 사용하던 손 선풍기를 일찍 챙겨서 들고 다니는데 글쎄 배터리가 다 나가서 하루 종일 가방 안에서 무겁게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날 쓴 걸 생각 못하고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스로

반성을 했죠. 우리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력을 관리하고 신앙도 물어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접붙임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주님의 사랑 풀 충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극동방송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그냥 읽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북한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거의 천일,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더 많은 성경과 찬송을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간증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늘 입가에 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훌 충전되도록 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강찬의 음성으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 김도연의 찬양으로 또 브런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손 선풍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요. 진짜 충전하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데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힘이 약해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데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페르난도 올타가입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부활을 찬송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만왕양 예수께서 at the cross 켈리 윌라드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날에 가면서 꽃들이 계속 아름답게 봄부터 그렇게 꽃들이 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꽃들의 비유가 되고 있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꽃들이 있죠. 우리 그 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초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무의 내, 그리고 제이월십의 꽃들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참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꽃향기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이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름, 소망 없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새삼을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요. 힐성 월십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민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의 샬롬도 누리게

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703번님, 말씀과 찬양이 은혜스럽네요. 극동방송을 통해 늘 큰 힘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토대로 늘 은혜스러운 방송,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송, 극동방송이 있어서 큰 위안을 받고 삽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나 주님께서 큰 뜻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선명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8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927번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 아버님 건강 상태가 많이 위중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가족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아버님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샬롬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best.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 예수 넓은 품에 Safe in the Arms of Jesus 찬송가 41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의 주님께 있사오니

싸우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참된 인간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우리는 매일 죄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매일 뉴스에는 사기와 폭력, 전쟁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무너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남은 것이라곤 추악한 모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죄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롭고 관계를 맺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시기와 분쟁,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가며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참된 인간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란 단지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0: 하나님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로 참된 인간은 예수님처럼 자기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참된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이지만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교회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이나 그림에 전념한 뒤 완성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구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던 미켈란젤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완성하시고도 어느 것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구나. 그런데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작품을 만든 내가 어찌 자랑스럽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그림 구석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자신의 어떤 작품에도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아무런 낙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겸손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절벽 아래의 집에 비유했는데요. 산 절벽 아래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집에 곧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뛰어내리면 가기는 하겠지만 살아서는 가지 못하겠죠. 이 집에 가려면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그 집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바로 그 길이 집에 가까이 가는 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멜로디죠. 어린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이 말씀송 1집 앨범에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성가곡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하는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세계적인 성악가 피터 슈라이어가 한 교회 찬양대에서 묵묵하게 마루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대원들이 연습할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찬양대원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1: 아, 선생님, 왜 직접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0: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한 이 자리가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거장이 평생토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낮아짐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참된 감동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나 조건을 가졌을 때에도 도리어 자신을 비워 주변을 돕는 이 겸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열왕기상 8장 54절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로서 각자 자신만의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의식하며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막은 낮엔 덥고 밤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바로 이 이슬을 통해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인데요. 동물들은 낮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겸손해집니다. 뱀은 몸을 돌려 최대한 굽힌 후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 엎드려 마십니다. 동물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실 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예비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 채워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박민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밤새도록 아침에 여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그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 온 땅에 향기가 흘러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타가의 찬양,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현호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시기와 내뱉기인데요.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상쾌하게 해주죠. 인생 또한 이처럼 기이하고 멋지게 뒤섞여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시면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면 다시 감사하라고 시성 괴테는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트루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

맺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그날, 그리고 파워 월십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환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뼉도 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가렛 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에 띄워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에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

혁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이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손유나와 김인치기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들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갑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르죠.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아내, 그리고 아이빅 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7.2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이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분한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0: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 경신의 다빛 가스펠 주일 수서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기도 했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1: 마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마커스 워십 2025년 항복을 승리로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망이마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 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이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50의 찬양입니다. 의존.

참미워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노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윌업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오랜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5장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하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이 낯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론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스에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타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저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눈이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린 세월은 1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9해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해 쳤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 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우시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 나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도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 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지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 자기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붙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에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아.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한

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살려봐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 계신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선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선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저를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너무나게 6,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 되면 두세 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섬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쓰려서 또 거기로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다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이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에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아, 지금 재개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여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 딱 그 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위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딱 개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제가재계약을하는데정말저기들어갔던돈은10,000,000원밖에없었고교회다시지금알아본것이갑자기전세가나왔는데집하고원래있던교약은가깝지않으니까사실은그교회를가고싶은데전세가1,000밖에없고그리고앞만다해봐야 2,3,000밖에안되는데거기는1억1,000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힘듭니다차라리그냥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겠어. 나 돈이 없어 하니까 아이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 달 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셀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도록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했더니 찬양은 또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 본인이 노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일마다 먼저 가서 본인이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가가지고 찬송을 틀어서 본인이 찬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만 해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 사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주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누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0: 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 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에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0: 많이 음악해라. 오마구시를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어선더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 남아 너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국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보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 나무를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0: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이 15도, 개성이 14도, 광개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광개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무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며 네온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원해.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목사님이셨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드디어 5월 한 달, 31일의 축복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신간 기도의 자리라는 부족한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매일 아침 하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라면 이 놀라운 사실이 또한 부족한 저 인생의 가장 선명하고 뜨거운 간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순전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걸음마다 앞으로도 한

0: 내려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단단히 닫힌 현실의 문이 당장 눈앞에서 열리지 않았고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방식의 기적 같은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어디로 달려가 엎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지나오면서 내 뜻대로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같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 존재를 기도의 자리를 옮기는 신앙의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분노의 자리에서 온유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불안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뢰의 자리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요한 임재의 자리로 내 삶을 옮겨 앉히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자리에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내가 하루 중 어디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흘러가는 종착지의 방향이 기적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그친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대신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조롱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서운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이 시원하게 와야만 비로소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앉아있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신없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숨가쁘게 재촉할 것이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창하고 긴 시간을 내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주님 발치에서 나를 다시 앉히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결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울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골방에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눈물로 버텨내는 그 외로운 자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골방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숙하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어디에 앉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자리를 정직하게 정하겠습니까? 기도는 한 번의 뜨거운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다시 겸손히 앉는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한 고백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의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34번님, 항상 새벽 시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어요.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사랑으로 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5월의 끝날 5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6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겠죠.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아지가 6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계절 6월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성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흰색을 쓰게 되는데요. 성 삼위일체 주일은 영원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즉 성 삼위일체를 위해 성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 창세기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 주일에 이화학당이 창립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5월 31일 서울 정동에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이 창립됩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톤 부인이었지요. 명성황후로부터 이화라는 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의 여권 신장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이화학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남녀유별 사상 등 각가지 불공평한 가치체계 때문에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화가 보인 여성개발의 노력은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죠. 이화학당은 하란사, 여멜의, 박에스더, 최환란, 김환란, 유관순, 박인덕, 황에스더 등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족순환기에 사회, 문화,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서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 대학부와 보통과를, 1914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화여자 고등학교인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1946년 8월에는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게 되죠. 이화의 교훈은 진선미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부덕과 함께 서구 여성의 진취성과 창조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요람지로서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 이화학당이 창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31일 주일에 재헌국회가 개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의 개원이 교회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 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른 순서를 갖기 전에 식순에도 없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재헌국회 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을 지목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광복 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과 투쟁했던 분이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일에 기도로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손정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이던 손 목사님은 궁성요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궁성요배란 동경에 있는 궁성에 매일 아침마다 다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손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향학열에 불탔던 손 목사님의 험난한 배움의 길이 계속되는데 칠원 공립보통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손 목사님은 서울 중동중학교와 일본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경남 성경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어하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와 신앙에 큰 감화를 받으면서 그 당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듬해 7월에 순교하기까지 목회했던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애양원 교회는 1909년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 웰슨 등에 의해서 창립된 한센시병 환자요양소로 출발합니다. 원내 부속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곧 애양원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었죠. 손 목사님은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성에 따라 군내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옷골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으나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부산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손양훈 목사님은 부자유한 한센시병 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됐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애양원 뒷동산에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그런 기록이 있네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도 그런 제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개신교도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6년 6월 4일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선교의 숨통이 튀어진 날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7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 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 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빛의 계절로 넘어가는데요.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6월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새 주간을 맞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교회 김재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회복에 있는 줄을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후로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실 때에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엎드려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희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

시편하고 128편이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원래 이제 시편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가 나오다가 뒤로 올수록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그 당시에 그 시온 산에 성전이 있는데 높은 지대에 있고 다른 곳에서 어디 살든지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 산으로 그 모리아 산에 그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야 돼요. 먼 거리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15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한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오래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길이 방황하는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순례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살려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시편의 곡에 나오는 중에 127편과 128편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127편 끝날 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오고 128편 시작할 때 복이 있도다 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7편 그래서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127편에는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 가정이 또 그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헛수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잠을 자가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28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 거 다 자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오늘 저는 시편 이 128편이 너무 좋아요. 왜? 요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헛된 것과 복된 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 그걸 오늘 1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128편에 이 복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1절에 나오는 것은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고 4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이 감탄사예요. 아 정말 복받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슈레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우선 존재의 복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야. 네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복이 따라다녀. 네가 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구약에는 아바트라고 신약에는 레이트루기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일이 원래 단어가 예배하고 일하고 같은 단어라는 걸 제가 또 후차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rvice하고 같은 말이에요. service. Let's have a service.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죠.

퀵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 빨리 끝냅시다예요. 뭐 물건 배달해주 퀵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가 별개가 아니고 통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평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하는 예배가 일이고 이게 막 통하는 거예요. 막 통하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예배와 일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앞에 127편에 뭐 나왔습니까? 예배 없이 일만 열심히 했어요. 밤낮으로 했어요. 예?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헛것이 됐습니다. 왜? 예배가 없어서. 일만 했어. 근데 이 127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예? 연관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열매가, 이 예배의 축복이, 은혜가 이 일에 도달해가지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일터에서 더 오래 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이 주일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 올라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 복이 흘러서 내가 경영하는 일들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받고 prosperity,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우선 앞에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농경 문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아내가 원래 집안에 있는 해라서 아내해라고 그랬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결실해서 곧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려고 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 꽃이 좋아서 나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매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봤어요. 난 그런 사람 참 신기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아셨습니까?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내실 있는 거예요. 내실 있는 거. 꽃은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은요, 내면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자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인내할 줄 알아. 이런 인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포도나무 열매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는 이 열매.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이 127편에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27편에 자녀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자녀가 많이 있으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전쟁을 하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바닥나면 그대는 이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살통에,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장차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인생의 화살통이야.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자녀가 이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 그러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비싼 거, 좋은 거,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는 값이 싸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무화과나무가 안 나오네요?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철야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빼놨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깨달음이, 야, 일터에서 열매 맺는 거, 그게 무화과나무야. 그러고 보니까 짝이 맞네요. 보니까. 일터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내를 통해서는 포도나무. 자녀를 통해서는 올리브나무. 이 복이 다 그냥

0: 한꺼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 아버지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복이 나올 때는 같은 단어인데 바꿔서 바라크 이렇게 나와요. 바라크. 바라크는 감탄사예요. 야, 진짜 복 받았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해서 1절에 얘기했던 것을 감탄사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바라크. 보라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그리고 5절, 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지만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관장할 수 없는 것들이 막따라 나오는데 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 시온이 뭡니까? 그 당시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축복해 주는 축도예요. 너는 평생을 살면서 예루살렘, 시온보다 더 큰 게 예루살렘이죠. 중앙교회보다 더 큰 게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네. prosperity. 그 다음에 이게 공간적이라면 시간적으로. 지금 너 아까 네 자녀, 네 상에 있었지. 그런데 네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주는 가끔 가다 상에 앉을지 몰라도 그 자식의 자식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6장,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통합찬송가 376장,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님께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한웅재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버티고 나가림을 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몰라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피아 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긴 일입니다. 세상의 힘든 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다음에는 클래식화이어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김대환의 주 음성 외에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CTS의 주안의 기쁨 있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유다지파의 우리 함께 기뻐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찬송 들으며 즐거우셨죠?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국립합창단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5월의 끝자락, 어느새 초여름의 바람이 문턱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시간, 따뜻한 식탁의 풍경, 짧지만 마음을 다해 건넸던 인사 한마디까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하루는 아주 크진 않아도 감사로 채워진 순간들로 이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날에도,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에서는 한 달의 끝에서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며

첼리스트 임희영의 찬양으로 감사해를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1번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5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실 제3악장은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히며 깊고 서정적인 감정을 들려주는 악장인데요. 첼로가 아주 따뜻하고 낮은 음역에서 주제를 시작하는데요. 마치 누군가 조용히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요. 첼로와 대화하듯 함께 흐르며 두 악기가 서로 기대고 숨을 맞추는 신뢰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비극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밝기만 하지도 않은 담담한 그리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와 멜빈 탄의 피아노 연주로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1번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5번 중에서 제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를 위한 두 곡 중에서 두 번째 곡 폴카를 린 하렐의 첼로와 피치 윌리엄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와 피츠 윌리엄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를 위한 두 곡 중에서 폴카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1번 B플랜 메이저 작품번호 45번 중에서 제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를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순협주곡 B플랜 메이저 쾌일번호 191번은요 1774년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모차르트가 겨우 18살 때 쓴 협주곡입니다. 오늘날에는 바순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며 거의 모든 바순이스트가 반드시 연주하는 대표곡인데요. 당시 귀족 사회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는요 주로 저음을 받쳐주는 악기로 사용됐지만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바순의 유머러스함, 노래하는 선율, 민첩한 기교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1악장 알레그로는요, 모차르트 특유의 웃고 있는 음악 같은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순협주곡 B플랜 메이저 쾌일번호 191번 중에서 제1악장 알레그로를 데이비드 맥길의 바순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스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중에서 오늘은 제3악장 알레그로 마논 단토를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드레스덴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얀 스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마이너 작품 번호 47번 중에서 제3악장 알레그로 만원 탄토를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드레스덴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QL 번호 191번 중에서 제1악장 알레그로를 데이비드 맥길의 바순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스프링 소나타라고도 불리는데요.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메이저 작품 번호 24번 중에서 제1악장 알레그로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자이데 중에 나오는 아리아 루엔잔 프트마인 홀데슬레벤인데요.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서정적인 아리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대략 편히 쉬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자이데는 모차르트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인데요. 이 아리아는 여주인공인 자이데가 사랑하는 남자인 고만츠를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노래와 갈라치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자이데 중에서 편히 쉬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아르투이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트반 하츠의 피아노 연주로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작품 번호 101번의 7번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셨으면 했는데요. 당연하게 지나쳤던 하루, 늘 곁에 있어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견디게 해준 작은 위로들까지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은혜와 사랑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고백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잔잔히 머물길 기도합니다. 이제 곧 6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계절 앞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요, 오늘 받은 작은 평안 하나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산책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Yeah!

0: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보지 못하면 어쩌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Worship and Praise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의 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혜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함께하며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오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 등록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나올 때 챙겨온 물품을 경비원 몰래 숨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숨겨둔 그 물건을 되찾게 될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지요? 아멘. 수용소에 갇힌 코리와 베시 언니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수용소에서 등록을 마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샤워실에서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어야 하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코리의 등이 조금 이상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리의 등은 살짝 불룩 솟아 있었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가 샤워실에 미리 숨겨두었던 물건을 자신의 옷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0: 베시 언니의 푸른색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었지요. 지금 코리의 블룩 소순 등은 비타민과 성경책을 옷 속에 몰래 숨겼기에 그런 거였어요. 또한 베시 언니의 허리도 블룩 솟아있었어요. 언니는 숨겨두었던 푸른색 겉옷을 수용소 옷 안에 둘러입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다행이지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용소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었기에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베시 언니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코리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스한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술관에서 소통과 경청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대 무용가인 전문가들이 관람객과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상대방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즉석에서 연결되는 동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손목에 힘을 살짝만 빼보실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다 푸는 순간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작은 움직임이 함께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힘을 빼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 고집,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판단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미리 세워둔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의 힘을 딱 빼보는 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이해받는 느낌은 우리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깊이 듣고 그들의 진짜 아픔을 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경청과 이해가 일어났던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Nothing But the Blood까지 함께하고 오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방송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여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